날씨가 말 그대로 예측이 어렵습니다. 맑은 하늘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수 있고요. 같은 시간, 같은 도심에서도 비와 햇살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강풍과 번개 역시 언제든 동반될 수 있겠고요. 날씨가 순식간에 바뀌는 만큼 외출 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